好嘞啊，那咱们今天的小声长谈啊，这个今天的小声长谈咱们就谈到这儿了啊，非常感谢大家的收听和支持。

听众 ，FM 91.4延吉综合广播汉语节目播出到此结束，感谢您的收听。稍后，请您继续收听 FM 91.4延吉综合广播朝鲜语节目，再见。

제2장은 꽃과 춤의 향연으로 무늬 장식과 색디가 벽면을 따라 천천히 펼쳐지고 가면 무용수와 긴 소매 무용수가 차례로 등장해 달밤의 꽃 풍경과 가상 불꽃이 어우러져 중국 풍의 화려한 시청각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제3장은 공룡 음악 파티로 귀여운 만화 공룡들이 음악에 맞춰 춤추고 금빛 음표와 형형 색색의 색종이 조각이 함께 움직여 흥겹고 열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제4장은 환상의 정원으로 진주빛 꽃들과 빛과 그림자를 따라 서서히 피어나고 나비들이 구름 바다와 꽃밭 사이를 오가며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는 바 건물 전체는 빛이 흐르는 환상의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랍언데 따르면 국경절 사나이의 빛 주제의 조명쇼는 10월 1일부터 선보이고 있으며 매일 두 차례 공연합니다. 매회 30분간 진행되며 공연 시간은 19시부터 19시 30분까지, 19시 30분부터 20시까지입니다. 악천후나 설비 점검이 있을 경우 공연은 临시 중단됩니다. 연결시 예랑예술전람관 운영총감도 리붕은 이번 활동을 마련한 것은 본지 시민들의 야간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연길의 도시 이미지를

0: 보여주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하면서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조명쇼를 관람하기를 바랐습니다.
1: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파손된 맨홀 뚜껑 하나를 둘러싸고 여러 부문에서 적극 연동해 처리하는 민생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연초 이래 우리 시는 이미 출범한 전국 문명도시 상시화 건설 문제 연동 처리 사업 기재에 의탁해 명확한 책임 분담과 전 과정 폐쇄식 처리 모식으로 각종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군중들의 획득감과 도시 문명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올해 7월 23일 한 주민이 연결 일망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의 군중 수시 촬영을 통해 하남가도 백련소 구역의 맨홀 뚜껑이 파손돼 안전 위험이 존재한다고 신고했습니다. 문제를 접수한 뒤 시당위 선전부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판공실은 즉시 분석 판단을 마치고 관련 책임 주체에 처리 지시를 내렸습니다. 파손된 맨홀 뚜껑을 전면 교체 보수해 소구역 주민들을 여러 날 괴롭히던 골칫거리를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민생 문제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2025년 12월 출범한 연결시 전국 문명도시 상시화 건설 문제 연동 처리 사업 기재가 실제 효과를 발휘한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명도시 건설의 상시화 장기 효과 기재를 한층 부원하며 군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화 건설 과정의 난점과 막힌 고리를 풀기 위해 우리 시는 사업 실제와 결부해 이 연동 처리 기재를 재정 출범했는 바 문제 발견, 처리 지시, 처리 완료 효답의 폐쇄식 사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시당위 선전부가 통일적으로 조율 배치하고 문제 명세서를 작성해 동태적으로 관리하며 각 책임 단위의 문제 해결을 조율했습니다. 업종 주관 부문은 본업종과 분야의 문명건설 문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문제 단서를 접수하며 전문 정돈 방안을 주도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 진과 가두는 속지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격자 방문, 주민 반영, 군중 신고 등 경로를 통해 문제를 즉시 수집 보고하며 각 직능 부문과 주동적으로 연결해 관할 구역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하남가도 도시관리 판공실 책임자 리현염은 문제 처리 기재가 확실히 아주 좋은 바 가도와 사회구역이 장기간 겪어온 삼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으며 군중들의 생활 행복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기재는 또 감독 검사 부문, 업종 주관 부문, 각 진과 가도 및 기타 시직족 부문의 책임 분담을 세분화하고 문제 연동 처리 절차와 보장 조치를 명확히해 제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각종 문제를 방지했습니다. 일련의 수치는 기재 운영의 성과를 직접 보여줍니다. 2026년 이래 연결은 오프라인 현지 점검을 통해 1084개 소구역과 120여 갈래 주요 도로를 조사했고 공원, 관광지, 농산물 시장, 공공문화시설 등 각종 문명건설 지점을 100여 차례 점검했습니다. 로계로 156부의 문제 정돈 개선 회답서를 하달하고 도시환경, 기반시설, 공공질서 분야의 격자 문명사항 4046건을 정돈 개선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서는 도시관리 허점과 문명창건 관련 문제 177건을 접수했으며 모든 단서를 해당 책임 단위에 정확히 배정했는 바 현재 173건은 처리 완료해 명세서에서 삭제했고 나머지 4건도 안정적으로 정돈 개선하고 있습니다. 군중 소시 촬영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데서 여러 부문이 연동해 표시식으로 처리하기까지 과거 각 부문이 따로 움직이던 데서 오늘날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협동 추진하기까지 연결은 민생에 뿌리 내린 이 실무적인 사업 기재로 도시의 일상 속 따뜻함을 든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0: 10월 6일 저녁 2026 시즌 중국 축구 각급 리그 제25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장춘 아태팀과 맞붙었습니다. 큰 관심을 모은 이번 길림 더비에서 장춘 아태팀은 경기 시작부터 홈경기의 우세를 앞세워 거센 공격을 펼쳤습니다. 연변팀은 수비를 안정적으로 다지고 기회를 엿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12분경 연변팀이 효과적인 공격을 펼쳤고 황진비가 올린 크로스를 조반니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헤딩슛으로 연결했습니다. 공이 장춘팀 골키퍼에게 막히자 조반니가 곧바로 재차 슛

0: 슈팅에 골문을 열며 연변팀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전반전은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선 채 마쳤습니다. 후반전들의 양팀은 진영을 바꿔 다시 경기를 펼쳤습니다. 후반 73분경 최태욱이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고 레드 카드로 퇴장당했습니다. 81분경 상대팀 선수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강슛으로 골을 넣으며 장춘팀이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추가 시간 장춘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이어진 발리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며 최종 점수는 1대1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난 뒤 연변팀은 9승 9무 7패 승점 36점으로 중갑리그 6위를 기록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률의 고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3: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3: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종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평소에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생으로 먹으면 간 수치를 폭발시키는 채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물로 먹으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거나 샐러드를 챙길 때 이 정도는 생으로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집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오해했다가 실제로 간 수치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채소, 바로 고사리입니다. 네, 고사리는 반드시 익혀야 하는 채소입니다. 고사리는 대표적인 산나물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익혀 먹으면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생고사리에는 자연 독성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로 사람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간이 먼저 반응합니다. 고사리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삶고 우려내면 대부분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사리는 반드시 삶고 물에 우려내는 과정을 거쳐 먹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고사리는 더 이상 나물이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채소가 됩니다. 고사리는 샐러드에 넣으면 특히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산나물을 샐러드처럼 생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이때

구사리를 생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생고사리는 쓴맛이 적어 먹기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맛이 순하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무심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돼 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고사리는 이렇게 먹어야 안전합니다. 고사리를 먹을 때 반드시 충분히 삶고 여러 번 물을 갈아가며 우려낸 뒤 조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독성 성분이 크게 줄어들고 비로소 몸에 이로운 나물이 됩니다. 귀찮다고 이 단계를 줄이거나 생으로 먹는 건 간을 시험대에 올리는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식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 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사리는 절대 생으로 먹는 채소가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간을 혹사시키는 실수, 이 한 가지만 피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추신경계통에 대한 기능적 가역적 억제를 일으키는 일시적인 약물로, 이러한 약물은 짧은 시간 내에 신체에 의해 분해되고 대사되며 뇌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고 뇌의 원래 세포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약물이 신체에 의해 대사되면 환자의 중추신경 기능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수술 중에 마취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 이완제가 부족하면 수술 시야가 좋지 않고 난이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가 부족하면 수술 중 고혈압, 빈맥 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정제가 부족하면 수술 중 환자가 의식을 차려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말을 할 수 없고, 핀란드 올루 대학교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학교의 연구 일꾼은 1966년생 핀란드인 3천여 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46세 일대의 일주일 수면 모식을 모니터링하고 이후 10여 년 동안 그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불규칙적인 수면이 의학적으로 불리는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병,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천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첫 순서로 비단 가수의 해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세상이라는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멋진 세상 석화 만나고 떠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는 게 뭐겐다 이런 게 사는 거지 술 한 잔에 노래 한 가락 거기에 시 한 구절 더 하면 더없이 멋진 세상 이런 게 사는 거지 명예라 지위라 금덩이면 어디 있으랴 세월이 뭐겐다 이런 게 세월이지 공수래게 공수거라니 무엇이 아까우랴 덧없어 다 털고 가보세나 이런 게 세월일세

여러분께서는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연변속사라는 시 함께 합니다. 우리 연변의 봄이면 살구꽃이 먼저 피고 다음은 배나무꽃 차례다. 제철 따라 개벽하는 꽃무리가 거풀이 꽃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면 묵직한 배를 낳아 키우는 곳곳의 배나무들. 굵고 툭한 연변 말씨같이 하나같이 더 굵고 툭하게 뻗어나온다. 엄동 삼동을 지나 봄을 끝내 만나면 여전히 굵고 여전히 툭하게 여막살이를 시작한 배나무 주인을 서서 반기는 나무들. 여름 지나 가을 가서 계절로 익힌 배 하나 손에 쥘 때면 사투리 연변 말씨 주인과 그들을 꼭 빼닮은 배나무가 있어 밤새워 고마워진다. 네, 연변 속사 신명주 시인의 시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씩은 인생에서 이런 사람은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잘생겼다, 돈 많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좋지만 꿈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또한 어깨가 넓은 사람도 좋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을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표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낯설 때가 있죠. 물론 저도 이 면에서는 좀 많이 약한 편인데요.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칭찬에 좀 민색했던 분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내가 이건 좀 쑥스러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쳐가면서 좀 개변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아까 앞에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늘 밝게 웃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배울 게 많은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하고픈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청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나마 해피하셨다면 너무나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
1: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2: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3: 아, 네.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0: 네. 네.
3: 근데 그때에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0: 네.
3: 네,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격려하에 특수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3: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0: 네.
3: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류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0: 네.
3: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0: 네.
3: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0: 네.
3: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장애아동 그리고 안도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0여 명이 아이들로 1:3 비례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3: 네,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0: 네.
3: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 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0: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1: 네.
0: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1: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네,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0: 네.
1: 네.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0: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0: 네.
1: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0: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1: 네.
0: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0: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1: 네.
0: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네.
0: 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또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1: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네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0: 네.
1: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네, 무엇입니까?
0: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특수교사의 하루는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0: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1: 네.
0: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0: 네.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모든 특수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1: 네.
0: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네,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0: 네.
1: 네.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1: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1: 그렇죠.
0: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 램을.
1: 네.
0: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교사로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또 심리 상태를 안정화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선생님들의 또 네, 이 감정 변화나 네, 심리적 이런 또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들을 또 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토론 겸 네, 이제 네. 교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0: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1: 네.
0: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네,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1: 네. 네,
0: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교류도 네,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0: 네,
1: 네.
0: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1: 그렇죠.
0: 하고, 네.
1: 네.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1: 아, 네. 네.
0: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1: 아.
0: 네,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1: 네.
0: 네,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1: 네,
0: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 네. 네,
0: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1: 네.
0: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 수 있게 됐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1: 네.
0: 이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네.
1: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0: 네.
1: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0: 네, 색상에 민감한 아이, 뭐 소리에 민감한 아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 소리에 또 민감하다 하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1: 아, 네,
0: 그런
1: 네.
0: 거 이제 예, 네, 그런 거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종이 울리거나
1: 네.
0: 하학 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1: 예,
0: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0: 네.
1: 되죠.
0: 네.
1: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

0: 사람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빨리라도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죠.
0: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똑같은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1: 그렇죠.
0: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1: 그렇죠.
0: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1: 그렇죠.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0: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1: 그렇죠.
0: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개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 또, 빨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또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아이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1: 그래요.
0: 이제 좀이 아이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이제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 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로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제 좀더 이제 큰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아마 또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또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또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좀더 마음이 쓰여.

0: 있었던 그렇죠. 그런 아이였습니다.
1: 네. 그래요. 동년배들한테는 네, 너무나 평범한 소통이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큰 감동으로 안겨오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1: 네.
0: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 수 있을지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1: 네.
0: 이 아이가 또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1: 네.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1: 조사하시겠네요.
0: 네.
1: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따님도 어떻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에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1: 네.
0: 네,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1: 네,
0: 네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1: 네.
0: 또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1: 네.
0: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1: 네.
0: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1: 네. 네,
0: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 여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1: 네.
0: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의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네,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교실에서
1: 네.
0: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 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

0: 할수 있도록. 네,
1: 네.
0: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1: 네.
0: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또
1: 네.
0: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소조 수업.
1: 아,
0: 네, 그런 것도
1: 네.
0: 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네,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네,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이렇게
1: 네.
0: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1: 아, 네.
0: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1: 네.
0: 똑같은 물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매일 함께 이제 고민하고 교류하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특수교사로서, 네,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해주고
1: 아, 네.
0: 네,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 네, 뒤돌아보거나, 네,
1: 네.
0: 그런 이제 제 목소리에 이제 반응을 해주고,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네,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아이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1: 네.
0: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1: 그렇죠.
0: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1: 네.
0: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네,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네,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네,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친구는 본사의 임명을 받고 지사 설립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기획안을 세우고 장소를 물색하고 인원을 모집하는 등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사를 세우고 운영이 안정될 즈음 본사에서는 다른 분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친구에게는 부지사장 직만 주었습니다. 자기가 일궈낸 자리를 남에게 내줘야 하니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집에 와서도 웃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해도 소용없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친구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고 지사를 세우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바로 이런 마음을 담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회로 새로운 대책을 세워 잘 수습해 나간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로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일어나고 나아간다는 아주 긍정적인 속담입니다. 제 친구는 정말 이 속담처럼 살았습니다. 지사장 자리도 새롭게 준비하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거죠. 시련이 다가왔을 때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길 겁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보츠와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현역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관한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 학습좌담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보츠와나 공화국 두마 기대온 보코 대통령이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자 특색 있는 현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업 강현, 공업 대현, 관광 명현을 다수 육성해 농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현지 실적에 맞게 도시화 과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인 올해 각 지역은 자체의 자원 여건을 바탕으로 기층과 대중의 창의적 발상 정신을 존중하면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실무에 충실하며 꾸준히 성과를 쌓아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전국 발전의 큰 흐름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이에 융합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절강성 의료의 수입 소비는 열기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의료 국제상성 5구 수입 상품 성에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15만 종의 수입 상품이 모여 있어 전 세계에서 구매하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한다는 구상이 현실로 됐습니다. 2026년 4월 습근평 종사기는 의료 소상품이 큰 시장에 진출해 큰 산업으로 성장하며 의료 발전 경험을 형성한 것은 지역 여건에 맞춰 현을 단위로 하는 현역 경제를 발전시킨 성공적인 실천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의료는 소상품 무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한편 문화관광 소비의 성격을 추진하고 상품 구매형 관광을 기반으로 전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6개의 차별화된 주제 노선을 선보였습니다. 의료시 문화방송관광체육국 사성준 부국장은 우리가 선보인 6개 차별화된 주제 노선은 인문탐방, 가족나들이, 야외도보여행, 야간관광과 미식 등 다양한 관광요식, 숙박의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관광객의 먹고 구경하고 즐기고 쇼핑하는 여행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통로가 원활하면 순환이 잘 되고 담체가 좋으면 활력으로 충만됩니다. 우리나라 현역 상업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상품과 봉사 공급도 꾸준히 풍부해지고 있어 현역 주민의 소비는 규모 확대와 품질 향상이 가속화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하남성 주구시 단성현 신식의 영화문화산업단지는 영화 플러스 융합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화 관람과 소비를 연결하는 양방향 구도를 개통하며 대민 상호 혜택 소비 정책을 내놓아 관람으로 소비를 이끌고 소비로 관람을 촉진하는 양성순환을 이루었습니다. 단성현 신식의 문화산업단지 책임자 설회리는 단지는 끊임없이 업계 형태를 다양화하고 경영 방식을 혁신시키며 봉사를 승격해 영화 한 편 보는 단기 소비를 한계 상권을 돌아보고 휴가를 즐기는 몰입식 심층 체험으로 확장해 상권의 인기를 더함으로써 진정으로 문화로 인기를 모으고 인기로 소비를 촉진하는 양호한 국면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 각지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다원과 협동과 지역 특성에 맞추어 발전 속에서 혁신했습니다. 번창하게 발전하는 현역 경제는 중국 관리의 장대간 화폭을 그렸고 더욱이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지탱과 활력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상무부 무장조리 원효명은 현역 상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현역 소비 공급을 풍부히 하며 소비 보장 능력을 증강하고 요소 집성을 강화했다면서 다음 단계에서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회동해 지방 특점에 부합하는 현역 소비 발전 모색을 모색하도록 각지를 지도하고 하단 시장에 강력한 활기를 실속 있게 진작시키며 현역 소비의 거대한 잠재력을 방출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관한 의견이 최근 공식 발표됐습니다. 의견은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재적 요구이자 중요한 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리념으로 삼아 20차 당대회와 20기 중앙위원회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4차 전원회의 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 주도와 개혁 우선을 견지하고 현지 실정에 맞추어 먼저 립건하고 나중에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고신기술, 고품질, 고효率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 질적 상태와 업태, 개혁과 발전, 자주와 개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잘 조율해야 합니다. 아울러 발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전 요소 생산,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의 구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에 현실적 생산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견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승격시키며 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은 인재 업무 기재의 혁신을 심화해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활용 및 유동 정책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견은 또 조직적 시행 강화를 위한 요구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 제2권 학습좌담회가 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참석 대표들은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신시대 문화건설을 이끌어온 위대한 역사적 행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습근평 문화사상의 기본 정신, 기본 내용, 기본 요구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석 대표들은 습근평 문화문선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이 지닌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굳건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습근평 문화사상을 자각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신시대의 문화적 사명을 더욱 잘 짊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가 최근 지방정부 재무결산 한도 5,500억 원을 배정해 현급 일반 공공예산 보장 능력을 제고하고 지방의 유효투자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하달된 5,500억 원의 지방정부 재무결산 한도 중 일반 재무결산 한도 3,000억 원은 현과 구에 배분돼 현과 구에 일반 공공예산 보장 능력을 제고하는 데 전문 사용됩니다. 북경 국가회계학원 류콩 부원장은

현과 구의 발전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민생보전과 관련된 중요한 구성 부분이지만 서로 다른 현과 구의 재력에는 일정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줄곧 이전 지출 등 방식을 통해 현과 구의에 대한 재력 지원을 확대해 민생을 보장하고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재무결산 한도의 사용은 지방재정의 긴축균형의 어려움을 일정화하게 하고 실물 자금량을 조속히 형성해 정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지방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 데이터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문화관광 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전국 국내 관광객이 연인 수로 8억 2,600만 명에 달했고, 국내 관광 총 지출이 7,380억 원을 넘었습니다.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이 풍부하고 다양해졌으며, 대문 조치가 소비 활기를 자극했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홍색 관광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40%의 관광객이 혁명 유적지를 참관하고, 국기 개양식과 애국주의 공연 등 행사를 관람했습니다. 장춘 모 영화 주제 관광지 행사 책임자인 조금량은 단지의 영화 주제 문화 관광 행사를 통해 사람들의 애국심을 깊이 심어줬다고 표했습니다. 휴가철 농촌 관광의 인기가 높아져 가을 경물 감상, 문화유산 체험, 농사 체험, 농촌 야간 관광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위성 기분현 문당촌에서 관광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종 문화 행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여리용의 소개에 의하면 관광객들은 낮에는 희극, 황매이 공연을 보고 저녁에는 모닥불 야회, 어등순회 공연, 금룡순회 공연을 관람했으며 또 문화유산관에서 각종 문화유산 수공예품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리용은 전반 국경절 기간 문당 예촌의 입주율이 비교적 높아 기본상 만실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국 국경 문화관광 소비 월간 행사 기간 각지는 3억 1천만 원의 소비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의 5등불 순회 공연을 응집시켜 관광객의 체험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또한 문화, 상업, 관광, 체육의 심층융합으로 경기 따라 관광하기 열풍이 계속되면서 여객 운송, 외식, 숙박업 등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었습니다. 하남 신밀은 자원 통합을 다그쳐 복귀 문화 핵심 체험구, 스포츠 레저 구역을 마련하고 야외 스포츠 프로젝트 구역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입국 관광 시장이 활약상을 보였으며 전국에서 연인 수로 298만 3천 명의 입국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디지털 전시, AI 동행 등 프로젝트들은 관광 제품을 풍부히 하고 빅데이터 관측, AI 조를 등 지능 관리는 시장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했습니다. 2026년 전국 전민 보험가입 집중 선전 월간 행사 가동식이 9일 중경에서 열려 전국 각지에서 의료 보장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화파 부국장은 2027년 도시 농촌 주민 개인 납부 최저 기준을 400원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3년 연속 개인 납부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재정 보조 기준은 해마다 상승해 24원을 추가로 올려 724원에 이르렀고, 재정 보조는 개인 납부의 1.81배에 달합니다. 지난달 국가의료보장국 등 7개 부문은 3년간 진행되는 의료보험 질재고 특별행동을 권고, 재학 중인 대학생의 일괄 납부, 신생아 가입, 영월한 취업자 가입 등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보츠와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현역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관한 중공조항과 국무원의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 학습 좌담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부코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국경 황금 주간을 통해 세계는 어떤 중국을 보았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 행사가 풍부하고 다채로웠다. 소비시장의 열기가 지속되었다. 연휴를 통해 중국 경제의 활력과 내수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등 방금 끝난 중국 국경절 연휴에 대해 국제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가 중국인이 긴 휴일을 맞이했다는 것을 안다는 관련 화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차이나 맥싱, 차이나 홀 등 인기 검색어가 해외에서 크게 전파되었습니다. 중국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국경절 연휴인 이번 황금 주간은 출행 열기가 뜨거웠고 전 세계는 움직이는 중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7일 연휴 기간 전사회 다구역 인원 유동량이 연인 수로 21억 4,200만 명에 달하였고 매일 평균 100 요강은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준점을 견지하고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두고 포치를 내렸습니다. 올 들어 중국은 소비 진작 특별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면서 뚜렷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인기 관광지는 인산 인해를 이루었고 상권 시장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상업부가 중점적으로 관측한 78개 보행거리는 방문객 수와 영업소득이 동기 대비 각기 2.5%, 5.7% 증가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소비품 보상 판매가 인민폐로 334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이끌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소비 수준 향상에 따라 친환경 스마트 등 신형 소비 형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무부 상무 빅데이터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중점 플랫폼의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액이 동기 대비 1.3배 증가하고 스마트 안경 판매액이 동기 대비 1배 증가했으며 절수기기 판매액이 동기 대비 18.1% 증가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문화관광업의 심층 융합에 따라 AI 동행 가이드와 AI 맞춤형 일정 등은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포브스 사이트에 따르면 당면 중국은 국제 관광의 가장 큰 관광객 내원국과 주요 목적지로 되었습니다. 관련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전 세계 2천여 개 도시를 누볐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방송사는 7일 국제항공운수협회의 데이터를 인용해 2026년 10월 중국발 오스트랄리아행 항공편의 예약량이 2025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여러 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은 단순히 방문객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 호텔, 외식, 소매 등 여러 업계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입국 관광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기 관광지를 방문하고 중국 고속철을 타는 것부터 중식 의상을 입고 현지 요리를 배우는 것까지 해외 관광객들은 중국을 관광하는 것에서 중국을 체험하는 것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련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과 국경절 연휴 기간 입국 관광객 수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관광지의 입장권 주문은 전년 동거운 황금 주간에서 빡빡한 국제 대형 행사들까지 중국은 끊임없이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전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경 황금 주간을 통해 세계는 어떤 중국을 보았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0: 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국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습금평 국정운영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장인의 혼과 손길로 문맥을 지키는 길림성 독해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4: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处于学习的 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

0: 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2: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3: 오늘이시간에는막스주의중국화와시대화의새로운장을열어나가자를보내드리겠습니다이글은습근평이성북급주요지도간부당주왕제19기제6차전원회의의정신학습관찰특정주제연구토론반개강식에서간연설의요지입니다두번째시간입니다복잡한정세와모순막중한과업의직면에경중과완급을구분하지않고모든일을한꺼번에처리하려한다면사업을제대로해낼수없습니다우리는거시적이고전략적인안목으로각종모순을똑똑히파악하는한편주요모순과중심과업을긴밀히둘러싸고주요모순과모순의주요측면을우선적으로해결함으로써기타모순의해결을이끌어야하며총체적추진과정에서중점돌파를실현하고중점돌파로경제및사회발전수준의전반적인도약을이룩하면서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전면적으로건설하는분투목표를향해끊임없이매진해야합니다전략문제는한정당한국가의운영에서근본적인문제입니다전략적으로정확하게판단하고과학적으로계획하며주동권을장악한다면당과인민의사업은희망이넘칠것입니다지난100년간우리당은중대한역사적고비를맞을때마다모두중대한역사적과제를전략적으로인식하고분석하고판단해정확한정치적전략과책략을제정했습니다이는우리당이수많은위험과도전을이겨내고끊임없이승리를거듭해올수있었던유력한담보입니다이번전원회의결의에서는지난100년간의분투노정에서우리당이책략과전략을깊이중시하고과학적인전략과책략을끊임없이제기해온경험을전면적으로종화했습니다당이지난100년간의분투노정에서전략과책략을연구하고파악해온경험을중점적으로분석하고종화한것은전원회의결의에일관된중요한내용이므로우리는반드시깊이있게학습하고전면적으로터득해야합니다전략이란전반적인차원에서장원한안목으로대세를파악한데기초에판단하고결책하는것을말합니다우리는큰정당으로서큰나라를영도에위대한사업을진행하고있는만큼전략적인사고방식으로문제를보고생각해야합니다정확한전략은정확한책략으로실행해야합니다책략은전략의지도가에전략을위해서복무합니다전략과책략은변증법적통일의관계를이루고있기에우리는전략의확고성과책략의유연성을결부시켜야합니다각지역과각부문에서는업무적구상과업무적보치정책적조치를확정할때자각적으로당의리론과노선방침정책의요구와기준에비추어편차를제때바로잡아야하며당주왕이내린전략적결책을반드시무조건집행하고바르게애누리없이제대로집행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지난100년간의분투노정에서당이인민을영도해위대한성과들을잇따라이룩하고수많은어려움들을이겨내며온갖시련을극복해내는가운데생기와활력을잃지않고이민대중의지지와옹호를받을수있었던것은우리당이자신에게존재하는문제를과감하게직시하고자기혁명을과감하게진행해선진성과순결성을시종유지하고창조력결집력전투력을끊임없이강화함으로써 막수주의 정당의 본색을 변함없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 당이 시종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깊이 중시하고 자기 혁명을 끊임없이 추진해온 데 대해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자기 혁명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총화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막수주의 정당의 본색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집권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누구의 리익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각별히 명석한 두뇌와 각별히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은 모두 대덕에 밝고 공덕을 지키고 사덕에 엄하며 청백하게 처신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검소한 생활 자체로 천령결백한 정치적 본색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4: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5: 오늘은 장인의 혼과 손길로 문맥을 지키는 길림성 덕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의 쇠나 소리로 동북대지의 정열과 통쾌함을 불어넣고 한 자루의 가위로 붉은 종이에 길상과 화목함을 오래내며 한 숟가락의 설탕이 석판 위에 용과 봉황, 꽃과 새의 모습을 새겨놓으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 어린 시절까지 흘러내립니다. 네, 길림성 덕계시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민간예술이 낡은 물건으로 분류되어 전시대에 놓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들은 시골 마당에 숨어있고 사당 축제와 학교,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살아 움직이며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수많은 손길 속에서도 향토 문화의 온기를 이어갑니다. 고시, 고취악은 쇠나를 중심으로 타악기와 카시 등 다양한 공연 형식을 갖추고 있어 짙은 동북 향토색을 띱니다. 오가며 빠를 때는 급한 바람과 소나기 같고 느릴 때는 산야의 메아리 같아 관람하는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고시 고취악 3대 전승자인 고소인은 11살 때부터 삼촌 고존유를 따라 이 기예를 배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손재주를 갈고 닦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승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해왔습니다. 쇠나로 접시 받치기와 포로 호박 불기는 모두 그의 특기입니다. 오늘에도 일지화, 백초초봉, 대추따기, 동북대양거 등 곡목이 그의 연주 속에서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겉보기에 화려하기 그지없는 세 가지 꽃이는 그 리면에 보이지 않는 오랜 수련으로 쌓아올린 내공이 깃들어 있습니다. 팔목회전, 호흡전환, 이름 연결 중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실수가 나면 공연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쇠나의 울림은 단지 선율뿐만 아니라 전통 기예를 향한 고시 가문의 지킴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시 고취악은 30여 명의 제자를 키우면서 오랜 기예가 새로운 전승의 맥을 따라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전국 여름인 서민들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성에서 분발 신시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성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네, 민간 전지예술가 이봉휘 창작 공간에 들어서면 매란 국조와 화, 조, 어, 충, 그리고 복자와 십이지 동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붉은 종이가 그네의 손에서 살며시 뒤집히고 가위가 마음속 무늬를 따라 움직이자 어느새 원래의 반듯한 종이에 생명이 깃듭니다. 이봉휘와 전지의 인연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자주 외숙모댁에 가서 어른들이 가위 하나로 정교한 무늬를 오려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아마 전승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겠지만 이미 이 기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한때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전한 차례 지역사회 공립 전지 교육이 오랫동안 잠잠했던 그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몇 시간씩 계속 앉아 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밑그림, 오려내기, 수정을 거쳐 다시 시작하면서 날마다 이어진 연습으로 그녀의 손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고 마음도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원고 없이 하는 종이 오리개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에 의존하지 않고 머릿속 구도와 손의 감각만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가위가 종이를 자르는 데서 사당 축제와 달콤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설탕 그림입니다. 석판은 매끈하고 구리 국자는 살짝 기울어져 있으며 황금빛 연물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올리기, 당기기, 거두기 사이로 실한올한 올의 엿사탕이 유무강의 손에서 서로 엉켜 형태를 이루면서 비룡, 화조, 십이지 동물 무늬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사탕이 굳어가는 그 순간 온기가 담긴 작품 하나가 함께 탄생합니다. 네, 유모강은 1960년대생으로 젊은 시절 디자인과 사진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설탕 그림은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배우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당액의 온도, 구리국자의 힘 조절, 불놀림의 속도 모두 적절해야 합니다. 조금만 빠르면 선이 쉽게 끊기고 조금만 느리면 옛 사탕물이 굳어버립니다. 유모강은 수차례 연습 속에서 자신만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주 학교와 지역사회를 찾아가 사당축제, 연구학습 및 각종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설탕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전통적인 십이지와 설탕 문양 외에도 그는 만화 캐릭터를 접목해 이 오래된 기술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쇠나 전지, 설탕 그림 서로 다른 세 가지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상...
3: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본속과 설명.
1: 오늘은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0월 4일 밤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은 출마 후보들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득표수가 가장 많은 두 후보인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이자 자유당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와 현 대통령이자 노동당 후보인 룰라가 10월 25일 2차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교착된 원인은 무엇이고 2라운드 경쟁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핵심은 어디에 있으며 또 이른바 미국 요인이 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의 초기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약 47%의 득표율로 1차 투표 선두를 달렸고 룰라는 약 45%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지만 과반 표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규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든 과반 득표를 하면 곧바로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두 명이 2차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게 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데포르티고 공백표나 무효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컨설팅 기관인 퍼리아 여론조사의 선거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브라질 국민의 47%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의 또 다른 컨설팅 기관 콰에스테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가 이번 선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 기술적 동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양측 지지 진영 모두에서 90%가 넘는 유권자가 2차 투표에서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양 진영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서 낙선했던 후보의 지지자, 중도층 유권자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서 양측이 공략할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투표 의지가 낮은 자기 진영 유권자들을 어떻게 투표소로 이끌어낼 것인가도 양측의 2차 공방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의 선거 기권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두 차례 투표 모두 기권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상파울루 이브닝 스탠더드는 후보자 경쟁이 팽팽한 상황에서 기권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쿠데타를 기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와 밀접

한 관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10월 1일 이번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고 플라비오 보소나루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룰라 선거 캠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를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브라질 정부에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와 보소나루에 대한 사법 심리 중단 요구 등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소나루 진영에 지속적으로 호의를 보이며 보소나루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올해 5월 플라비우 보소나루의 미국 방문 때도 고품격 접대를 제공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올해 3월 브라질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사무 고문인 달런 베티의 브라질 방문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베티는 복역 중인 보소나루를 면담할 계획 룰라 정부 지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파울로 이파이는 미국의 브라질산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를 사례로 들어 룰라 정부가 국가주권 수호와 외부 압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이에 따라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이 김성민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의 진행을 받으시면서 민팅 앱을 내려가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프닝 곡은요. 네,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이죠. 브라운 아이스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은 네,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교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주말엔 뭐하지 코너.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요. 이제 또 국경절 연휴 때문에 이번 주말은 짧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우리 직장인분들은 아마 주말은 잠시 스쳤다 가는 거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주말 없이 쭉 이어진 출근일보다는 네,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그래도 기운 나시지 않을까요? 참여 감사하고요. 여기 또 안녕하세요. 저는 연휴 기간 동안 직발을 서서 이번 주말은 이틀 다 쉽니다. 그래서 뭐 할지 지금 계획 중이에요 하고 또 보내주셨네요. 근데 그렇죠. 남들이 또쉴때 네, 일을 해야 한다는 거 당연히 쉽지 않은 또 네, 그런 연휴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들이 네, 일할 때쉴수 있다는 것도 또 어찌 보면 좋은 또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의미 있는 주말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0: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
1: 여기 안녕하세요. 저의 주말 계획은 장 보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먹기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주말이 이제 또 이번 주말은 특별히 또 하루밖에 안 되고 대신 이번 주 출근일이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충분히 기운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주말에 장 보고 또 스스로를 위한 이런 맛있는 음식 차려서 드시는 거, 네, 너무나 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한테도 또 소소한, 네,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주말에 아빠 따라 등산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빠가 주말에만 등산을 다녀오는데, 특별히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서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께서 또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가족과 함께 또 이런 취미 생활을 즐긴다는 것, 또 이런 주말을 또 같이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네,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고,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응?

네, 조피디 FM데이트 주말엔 뭐 하지 코너.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휴 동안 먹고 자고만 반복을 했더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주말에는 열심히 운동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연휴의 묘미가 바로 또 네, 먹고 싶은 것 실컷 드시고 또 충분히 늦잠 자시고 잘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또 일상으로 다시 복귀했으니 또 기운 차리시고 네, 열심히 또 운동도 하시고 네, 일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첫 순서로 비단 가수의 새 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세상이라는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멋진 세상 석화 만나고 떠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는 게 뭐겠다 이런 게 사는 거지 술 한 잔에 노래 한 가락 거기에 시 한 구절 더 하면 더없이 멋진 세상 이런 게 사는 거지 명예라 지위라 금덩이면 어디 있으랴 세월이 모겐다 이런 게 세월이지 공수래게 공수거라니 무엇이 아까우랴 덧없어 다 털고 가보세나 이런 게 세월일세

먼저 피고 다음은 배나무꽃 차례다. 제철 따라 개벽하는 꽃무리가 거풀이 꽃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면 묵직한 배를 낳아 키우는 곳곳의 배나무들. 굵고 툭한 연변말씨같이 하나같이 더 굵고 툭하게 뻗어나온다. 엄동 삼동을 지나 봄을 끝내 만나면 여전히 굵고 여전히 툭하게 여막살이를 시작한 배나무 주인을 서서 반기는 나무들. 여름 지나 가을 가서 계절로 익힌 배 하나 손에 쥘 때면 사투리 연변말씨 주인과 그들을 꼭 빼닮은 배나무가 있어 밤새워 고마워진다. 네, 연변 속사 신명주 시인의 시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씩은 인생에서 아 이런 사람은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잘생겼다, 돈 많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뭐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좋지만 꿈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또한 어깨가 넓은 사람도 좋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고요. 성공을 많이 한 사람도 좋지만 실패도 많이 한 사람도 만나봐라. 명성이 높은 사람도 좋지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 외모가 훌륭한 사람도 좋지만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예의가 바른 사람도 좋지만 행실이 바른 사람을 만나라. 애정이 넘치는 사람도 좋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피면하지 말거라. 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뭐 외모도 중요하죠. 같은 값에 다 홍치 말한 말이 있듯이 잘생긴 사람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이러면 물론 기분 좋겠지만 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인성입니다. 사람의 인품인 거죠.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을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아마 고대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한다거나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표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낯설 때가 있죠. 물론 저도 이 면에서는 좀 많이 약한 편인데요.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칭찬에 좀 민색했던 분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내가 이건 좀 쑥스러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쳐가면서 좀 개변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아까 앞에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늘 밝게 웃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배울 게 많은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하고픈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청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나마 해피하셨다면 너무나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삶은 언제나 변수로 가득하며 우리는 거의 늘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에게 각종 기대를 설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계획한 경로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고 노력하면 보상을 바라기 마련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어떤 결과들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고 마는 때가 옵니다. 심지어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기대 밖의 결과가 반드시 큰 후회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평평한 큰 길을 가고 싶었는데 우연히 구불구불한 작은 길로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비록 가는 길에 험난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풍경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법을 배울 때 오히려 불안의 짐을 내려놓고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대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허용해야만 순간적인 변화에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삶의 각종 도전들을 더 여유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구련옥 가수의 어머니 팔베개.

무엇을 갈망하든 그곳을 향해 굳건하게 전력을 다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대하든 아낌없이 온몸으로 쫓아가 보십시오. 인생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길 위에는 비바람과 진흙탕이 있고 가시덤불이 자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강자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한 번도 굴복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속 불꽃이 아직 타오르고 내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나를 진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텨온 시간들은 결국 생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앞길이 멀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산이 높고 물이 길다고

고 겁먹지 마십시오. 마음에 갈 곳이 있으면 맨발로라도 나아가고 인생이 역행하는 여정이라도 갈 때 하나로라도 항해하십시오. 당신이 흘린 모든 땀방울은 미래의 꽃을 피우고 있고 쏟은 모든 노력은 꿈의 언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기만 한다면 온 세상이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꿈속의 만남.

네, 최근에 저를 크게 감동시킨 한마디가 깊이 용기를 주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요즘 힘든 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이지만 꼭 견뎌내세요. 아무도 묻지 않아도 실력이 남보다 못해도 절대로 초조함과 불안이 당신 본래 많지 않은 열정과 끈기를 망가뜨리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긴 인생의 작은 풍랑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리장길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네 낙원.

사람은 평생에 늘 예기치 못한 곤경을 만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순간도 있고 진심으로 베풀었지만 배신당하는 순간도 있으며 또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 그저 발걸음을 멈추고 숨고 싶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다고 느껴져 운명의 큰 흐름 속에서 발버둥칠 힘조차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울고 나서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처리할 것이고 당신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넘어진 후 몸의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설 것이며 당신은 의심받은 후 묵묵히 주먹을 쥐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점입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함을 알고 비록 성공이 아득함을 알아도 여전히 마음속의 목표를 위해 원하는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용수 가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젠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꼭 믿어주세요. 넘지 못할 어둠은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새벽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신이 여전히 골짜기 깊숙이 빠져있고 비록 발 아래 길이 아직도 가시덤불로 가득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보십시오. 당신을 묵묵히 지지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둔 그 열정, 결코 꺼지지 않은 그 희망이 모두 당신과 함께 비바람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김지협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달님, 햇님.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친구는 본사의 임명을 받고 지사 설립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기획안을 세우고 장소를 물색하고 인원을 모집하는 등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사를 세우고 운영이 안정될 즈음 본사에서는 다른 분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친구에게는 부지사장 직만 주었습니다. 자기가 일궈낸 자리를 남에게 내주어야 하니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집에 와서도 웃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해도 소용없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친구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고 지사를 세우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바로 이런 마음을 담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회로 새로운 대책을 세워 잘 수습해 나간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로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일어나고 나아간다는 아주 긍정적인 속담입니다. 제 친구는 정말 이 속담처럼 살았습니다. 지사장 자리에서 제외된 그 시련을 계기로 오히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히 준비한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나중에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그때 힘들었지만 넘어진 김에 쉬어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 사이에서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용기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준비하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거죠. 시련이 다가왔을 때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길 겁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물로 먹으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거나 샐러드를 챙길 때 이 정도는 생으로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집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오해했다가 실제로 간 수치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채소, 바로 고사리입니다. 네, 고사리는 반드시 익혀야 하는 채소입니다. 고사리는 대표적인 산나물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익혀 먹으면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생고사리에는 자연 독성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로 사람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간이 먼저 반응합니다. 고사리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삶고 우려내면 대부분 제거됩니다. 하지만 생으로 섭취하거나 덜 삶은 상태로 먹게 되면 이 독성 물질이 그대로 몸속에 들어옵니다. 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간이 약한 사람이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물인데 왜?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사리는 오래전부터 먹어온 식재료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사리는 반드시 삶고 물에 우려내는 과정을 거쳐 먹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고사리는 더 이상 나물이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채소가 됩니다. 고사리는 샐러드에 넣으면 특히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산나물을 샐러드처럼 생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이때 고사리를 생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생고사리는 쓴맛이 적어 먹기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맛이 순하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무심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돼 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고사리는 이렇게 먹어야 안전합니다. 고사리를 먹을 때 반드시 충분히 삶고 여러 번 물을 갈아가며 우려낸 뒤 조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독성 성분이 크게 줄어들고 비로소 몸에 이로운 나물이 됩니다. 귀찮다고 이 단계를 줄이거나 생으로 먹는 건 간을 시험대에 올리는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식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 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사리는 절대 생으로 먹는 채소가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간을 혹사시키는 실수, 이 한 가지만 피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마취 수술 후에 머리가 나빠지거나 멍청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술이 막 끝나 전신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어지럽고 자고 싶어 하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전신 마취 후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약물 대사가 완료되면 이러한 상황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취학과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현대 마취제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통제 가능한 약물입니다. 그것은 중추신경계통에 대한 기능적 가역적 억제를 일으키는 일시적인 약물로, 이러한 약물은 짧은 시간 내에 신체의 해 분해되고 대사되며

뇌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고 뇌의 원래 세포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약물이 신체에 의해 대사되면 환자의 중추신경 기능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수술 중에 마취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 이완제가 부족하면 수술 시야가 좋지 않고 난이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가 부족하면 수술 중 고혈압, 빈맥 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정제가 부족하면 수술 중 환자가 의식을 차려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말을 할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매일 밤 불면증이나 불규칙적인 수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 내용은 이런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면이 의학적으로 불리는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병과 관련된 비교적 엄중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람들 중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적인 사람의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위험은 잠드는 시간이 규칙적인 사람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일꾼은 이전 연구에서 불규칙적인 수면 모식이 심장 건강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번 연구 결과는 잠드는 시간의 규칙성이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조간뉴스입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고 연길에 화제의 명소인 인터넷 인기벽에도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밤이 되자 각지 관광객들이 연이어 찾아오고 거리에는 인파가 넘쳐났으며 변경 도시의 활기 넘치는 야간 풍경과 조선족 민속 풍경이 깊이 어우러져 생동하고 흥겨운 명절 문화관광 풍경을 펼쳐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공원은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에 조선족 특색 요소를 담은 수십 개의 이중 언어 네온 간판이 일제히 불을 밝힙니다. 자막이 빼곡히 펼쳐진 듯한 화려한 시각 효과가 거리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데 이곳이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연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인 인터넷 인기벽입니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 이곳은 한해 가운데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러 찾아온 관광객들은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들고 발걸음을 멈춘 채 사진을 찍었고 순식간에 주변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경쾌한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길에 이어진 인파는 거리 입구에서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전국 각지 관광객들은 저마다의 연길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파에 몰린 기념 촬영 현장에서는 즐거운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근무 중인 공안 민경들도 특별한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인기병

0: 맞은편 전망대는 시야가 탁 트여 사진을 찍기에 좋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은 주동적으로 근무 중인 민경들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경찰 아저씨에게 인생사진 부탁하기로 이곳의 새로운 체험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근무 민경들은 인파를 소통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틈틈이 림시 사진사로 나서 안전을 지키고 관광객들의 여행에 따뜻함도 더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인기벽에는 이 변경 도시의 뜨거운 문화관광 열기와 따뜻한 봉사가 빗겨 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네온 간판에서부터 골목에서 맛볼 수 있는 정통 냉면 한 그릇, 근무 민경의 따뜻한 사진 촬영 봉사에서 거리 곳곳에 넘치는 생활의 활기까지 연기는 독특한 조선적 민속 풍정과 세심하고 진정성 있는 손님 맞이로 갈수록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기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일전 조국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세상을 노래하자 연길시 국경절 맞이 관현악 특별음악회 및 미술서예 촬영전이 시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각계 군중들은 전통의 운치와 시대적 기운이 어우러진 공익문화향연을 함께 즐겼습니다. 관현악 니리리아가 음악회의 막을 열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에 영웅찬가, 사랑해요 중국 등 익숙한 곡들은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 분투하며 함께 삶의 터전을 건설해 나가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이어 가야금 독주, 색소폰 독주, 대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연이어 펼쳐졌고 격앙된 선율로 위대한 조국을 찬미했습니다. 이날 시문화관 1층 전시청에서는 미술, 서예, 촬영전도 함께 열려 수십 점의 우수한 예술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일부 문예 3일꾼들은 붓과 먹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즉흥 창작을 펼쳐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시 문화관 부관장 김소라는 연결시 문화관은 공공문화진지의 직능을 착실히 이행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연결 본지의 문화특색을 깊이 발굴해 주제가 선명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군중들이 즐겨보는 공익문예활동을 지속적으로 기획전개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하고 전시 군중문화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0: 국경절 당일 연길 1978 문창원에 위치한 예랑예술전람관에서는 국경절 산과 강의 빛 주제 조명쇼가 화려하게 펼쳐져 국경절 연휴에 도시 야경에 새로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이번 조명쇼는 디지털 건물 투영 기술을 핵심으로 건물 외벽 전체를 거대한 육안형 전시 화면으로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광영상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모두 4개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제1장은 빛과 그림자의 서막으로 건물 윤곽을 따라 조명이 차례로 밝혀지고 벽면에는 물결이 출렁이는 듯한 동적 화면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이어 군마가 질주하는 장엄한 화면이 건물 외벽에 나타나며 전체 조명쇼에 막을 올렸습니다. 제2장은 꽃과 춤의 향연으로 무늬 장식과 색지가 벽면을 따라 천천히 펼쳐지고 가면 무용수와 긴 소매 무용수가 차례로 등장해 달밤의 꽃 풍경과 가상 불꽃이 어우러져 중국풍의 화려한 시청각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제3장은 공룡 음악 파티로 귀여운 만화 공룡들이 음악에 맞춰 춤추고 금빛 음표와 형형 색색의 색종이 조각이 함께 움직여 흥겹고 연결시 예랑예술전람관 운영총감독 리붕은 이번 활동을 마련한 것은 본지 시민들의 야간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연길의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하면서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조명쇼를 관람하기를 바랐습니다.
1: 안전위험이 존재하는 파손된 맨홀 뚜껑 하나를 둘러싸고 관련 책임 주체에 처리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두와 사회구역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맨홀 뚜껑 외부 표식과 맨홀 안에 실제 설치된 시설이 일치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 경계가 불분명함을 유의했습니다. 이 난점에 비추어 시당위 선전부 정신문명건설 지도위원회 판공실은 즉시 문명건설 문제 연동 처리 절차를 가동하고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 관련 단위는 현장에서 소통 연결하고 해당 맨홀 뚜껑 문제의 책임 분담과 정돈 개선 기한을 그 자리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9월 15일 오후 맨홀 시설 책임단위에서 현장에 들어가 시공을 마쳤고 파손된 맨홀

0: 뚜껑을 전면 교체 보수해 소구역 주민들을 여러 날 괴롭히던 골칫거리를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민생 문제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2025년 12월 출범한 연결시 전국 문명도시 상시화 건설 문제 련동 처리 사업 기재가 실제 효과를 발휘한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명도시 건설에 상시화 장기 효과 기재를 한층 보완하며 군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화 건설 과정의 난점과 막힌 고리를 풀기 위해 우리시는 사업 실제와 결부해 이 련동 처리 기재를 재정 출범했는 바 문제 발견, 처리 지시, 처리 완료 효답의 폐쇄식 사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시당위 선전부가 통일적으로 조율 배치하고 문제 명시와 사회구역이 장기간 겪고온 삼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뚜렷이 개선됐으며 군중들의 생활 행복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기재는 또 감독검사부문, 업종주관부문, 각진과 가두 및 기타 시직쪽 부문의 책임 분담을 세분화하고 문제 련동 처리 절차와 보장 조치를 명확히해 제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각종 문제를 방지했습니다. 일련의 수치는 기재 운영의 성과를 직접 보여줍니다. 2026년 이래 연결은 오프라인 현지 점검을 통해 1084개 소구역과 120여 갈래 주요 도로를 조사했고 공원, 관광지, 농산물시장, 공공문화시설 등 각종 문명건설 지점을 100여 차례 점검했습니다. 루계로 156부의 문제정돈개선 회답서를 하달하고 도시환경, 기반시설, 공공질서 분야의 격자 문명사항 4046건을 정돈 개선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서는 도시관리 허점과 문명창건 관련 문제 177건을 접수했으며 모든 단서를 해당 책임 단위에 정확히 배정했는 바 현재 173건은 처리 완료해 명세서에서 삭제했고 나머지 4건도 안정적으로 정돈 개선하고 있습니다. 군중 소지 촬영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데서 여러 부문이 연동해 폐쇄식으로 처리하기까지 과거 각 부문이 따로 움직이던 데서 오늘날 역량을 한으로 모아 협동 추진하기까지 연기는 민생에 뿌리 내린
1: 골문을 열며 연변팀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전반전은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선 채 마쳤습니다. 후반전 들어 양팀은 진영을 바꿔 다시 경기를 펼쳤습니다. 후반 73분경 최태욱이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고 레드 카드로 퇴장당했습니다. 81분경 상대팀 선수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강슛으로 골을 넣으며 장춘팀이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추가 시간 장춘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이어진 발리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며 최종 점수는 1대1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난 뒤 연변팀은 9승 9무 7패 승점 36점으로 중갑리그 6위를 기록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고국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3: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3: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돌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나

0: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3: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두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3: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첫째,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다섯 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 다 잘 외워집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0: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0: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보란 테스트 해볼까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수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0: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4: 에너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2: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2: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3: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투맹이 2차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게 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데포르티보 등 매체가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룰라와 플라뷰 보우소나루 모두 비교적 견고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반대 세력도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부족해 이번 선거의 불확실성도 더해졌습니다. 초기 통계에 따르면 선거 1차 투표의 기권율은 21.08%에 달했고 무기표와 무효표의 비율은 약 5%였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규정에 따르면 유권자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고 공백표나 무효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컨설팅 기관인 코리아 여론조사의 선거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브라질 국민의 47%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의 또 다른 컨설팅 기관 콰에스테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가 이번 선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10%는 기권하거나 공백표 또는 무효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룰라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고 밝히면서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에게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플라뷰 보소나루는 당선에 성공하면 브라질이 직면한 진짜 문제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선거 전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차 투표에서도 여전히 기술적 동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양측 지지 진영 모두에서 90%가 넘는 유권자가 2차 투표에서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양 진영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서 낙선했던 후보의 지지자, 중도층 유권자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서 양측이 공략할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투표 의지가 낮은 자기 진영 유권자들을 어떻게 투표소로 이끌어낼 것인가도 양측의 2차 공방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의 선거 기권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두 차례 투표 모두 기권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상파울루 이브닝 스탠더드는 후보자 경쟁이 팽팽한 상황에서 기권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쿠데타를 기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10월 1일 이번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고 플라뷰 보우소나루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룰라 선거 캠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를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브라질 정부에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와 보소나루에 대한 사법 심리 중단 요구 등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소나루 진영에 지속적으로 호의를 보이며 보소나루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올해 5월 플라뷰 보소나루의 미국 방문 때도 고품격 접대를 제공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올해 3월 브라질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사무 고문인 달런 베티의 브라질 방문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베티는 복역 중인 보소나루를 면담할 계획이었습니다. 7일
브라질 측은 두 명의 미국 관원에게 비자를 발

취급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브라질 선거에 개파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정보 당국은 최근 미국의 여러 방면에서 브라질 내성에 개입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국이 플라비우 보소나루에게 보낸 보증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브라질 내정 간섭이라는 거친 행위는 일부 유권자들의 룰라 정부 지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파울로 파이는 미국의 브라질산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를 사례로 들어 룰라 정부가 국가 주권 수호와 외부 압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이에 따라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춘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이 김승민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풍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격려 하에 특수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3: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2: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네.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류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3: 네.
2: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3: 네.
2: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3: 네.
2: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3: 네.
2: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3: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네,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네.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 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2: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3: 그렇죠.
2: 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3: 네.
2: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3: 그렇죠.
2: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0: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0: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떠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또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1: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0: 네.
1: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0: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0: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특수 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0: 네.
1: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1: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아,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네,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모래놀이 심리 프로의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교사로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또 심리 상태를 안정화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선생님들의 또 네, 이 감정 변화나 네, 심리적 이런 또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들을 또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0: 네.
1: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토론 겸 네, 이제 교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0: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1: 네.
0: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1: 네.
0: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1: 아.
0: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1: 네.
0: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1: 아.
0: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교류도, 네,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1: 네.
0: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1: 그렇죠.
0: 네.
1: 네.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1: 아, 네.
0: 예,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1: 아하.
0: 예,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1: 네.
0: 예,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1: 네.
0: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 네.
0: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1: 네.
0: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1: 네.
0: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예.
1: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0: 네.
1: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대부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1: 네.
0: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1: 네.
0: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빨리라도 네,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죠. 네.
0: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1: 네.
0: 똑같은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1: 그렇죠.
0: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네,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기 때문에
1: 네.
0: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1: 네.
0: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급해하시거나 또 실망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1: 그렇죠.
0: 이제 매개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또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한 이제 조언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1: 그렇죠.
0: 네,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1: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네.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네.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네.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0: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1: 그렇죠.
0: 네, 아이마다

0: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개 3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네,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네,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네,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선주를 데리고 또 매번 또 연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 또, 네, 빨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순리롭게 이제 8월에 또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1: 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또 뿌듯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네, 정말 이제, 정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네,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둬오는 것만큼, 네, 그만큼 더 기쁘더라고요.
1: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또 부모도 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로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제 좀더 이제 큰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아마 또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네, 또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또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네, 좀더 마음이 쓰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1: 그래요. 동년배들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소통이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큰 감동으로 안겨오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0: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아니,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네,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진 않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예,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제가 많이 합니다.
1: 네.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도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제 예, 또 상세하게도 알려드립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네,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따님도 어떻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네,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또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네,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에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지정한 교 이제 지정된 교실에서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응을 할수 있도록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서조 수업 그런 것도 또 따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그러한
1: 일단
0: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0: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이 아이가 또 재밌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주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네요.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힘든 순간도 많지만 저를 오랫동안 이 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작은 이제 변화 있는 모습과 또 부모님들이 인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먼저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그런 아이들과 또 언제나 깊은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저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 길을 또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또 끊임없는 배움과 또 우리 현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또 매일 함께 이제 고민하고 교류하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특수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특수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작은 그런 순간들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뒤돌아보거나 그런 이제 제 목소리에 이제 반응을 해주고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하는 그런 곧 짧은 그 순간의 눈 맞춤이 저를 가장 이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0: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1: 그렇죠.
0: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존중,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의회에게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조신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업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 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 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전복,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룡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삶은 언제나 변수로 가득하며 우리는 거의 늘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에게 각종 기대를 설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계획한 경로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고 노력하면 보상을 바라기 마련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어떤 결과들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고 마는 때가 옵니다. 심지어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기대 밖의 결과가 반드시 큰 후회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평평한 큰 길을 가고 싶었는데 우연히 구불구불한 작은 길로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비록 가는 길에 험난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풍경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법을 배울 때 오히려 불안의 짐을 내려놓고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대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허용해야만 순간적인 변화에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삶의 각종 도전들을 더 여유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구련옥 가수의 어머니 팔베개.

무엇을 갈망하든 그곳을 향해 굳건하게 전력을 다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대하든 아낌없이 온몸으로 쫓아가 보십시오. 인생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길 위에는 비바람과 진흙탕이 있고 가시덤불이 자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강자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한 번도 굴복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속 불꽃이 아직 타오르고 내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나를 진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줄 것입니다.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꿈속의 만남.

네, 최근에 저를 크게 감동시킨 한마디가 깊이 용기를 주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요즘 힘든 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이지만 꼭 견뎌내세요. 아무도 묻지 않아도 실력이 남보다 못해도 절대로 초조함과 불안이 당신 본래 많지 않은 열정과 끈기를 망가뜨리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긴 인생의 작은 풍랑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리장길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네 낙원.

사람은 평생에 늘 예기치 못한 곤경을 만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순간도 있고, 진심으로 베풀었지만 배신당하는 순간도 있으며, 또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 그저 발걸음을 멈추고 숨고 싶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다고 느껴져 운명의 큰 흐름 속에서 발버둥칠 힘조차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도 여전히 마음속의 목표를 위해, 원하는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용수 가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젠.

삶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견뎌낸 그 고난들은 결국 당신 삶 속의 갑옷이 될 것이고 당신이 걸었던 그 우회로들은 결국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보게 할 것이며 당신이 경험한 그 좌절들은 결국 당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꼭 믿어주세요. 넘지 못할 어둠은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새벽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신이 여전히 골짜기 깊숙이 빠져있고 비록 발 아래 길이 아직도 가시덤불로 가득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보십시오. 당신을 묵묵히 지지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둔 그 열정, 결코 꺼지지 않은 그 희망이 모두 당신과 함께 비바람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김지혁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달님, 햇님.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送。

0: 十一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喂喂喂，快来听歌呀！他们。

0: FM 91.4，延吉综合广播。
1: 喂喂喂，快来听歌呀！他们说这。

0: 是清晨不倦干，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乡村跟着国际起飞，
1: 在乡村里也大有可为。
2: 我们都是小妞，
3: 当老与新碰撞在一起，他们就能拥有更年轻的心态。

风水难说。